오마이긴 아이 암 주니안 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everywhere Come on everywhere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에브라 미치 아시 We worship you Lord 메이

0: 고쳐내야 되나요? 오하네.
1: 헤이! 미세스 타워디 오하! 원하드레! 원하드레!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디아코소! 세워보는 야와야! 미니야! 미카코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 원하! 와스 원하! 소모 컴보니 푸르라! 와브라!
0: 원은 어다 씨!
1: 웬이 파우디야 웬이 파워! 웬이 파워!

라히바 사이 인나와이 가보니 인자 브라힌진긴 포털이 안티아벌이야 와세 맨옛네 브라코페미니야 파파데스 젠이니 야세니 베게 이어왔어 윈여번이는 퀄미니야 배워두마노 니아프라 와차노 미니야 아베 우라프레호 자트라이 사우디니야 우프리 제체와노 오냐노 프림 우와산두마나 원여프라오 제체스 Jesus, I am Jesus.

0: 문 잡아요. 아버지 문 잡으시죠. 어쩌면 문 잡으시죠. 에이 봐봐. 아유 아빠다마 먹을 위해 예쁘는
1: 거 오메스터니 지지마 아빠다마 먹어
0: 회산 차려 봐봐.
1: 왜냐면

0: 거야.
1: 고통이 아직 나야노. 오와 하네.
0: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레! 와데스와! 세비비나 함!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모비나 니아와냐! 메니야! 메카쿠사! 바바라마 사프라! 와스 원하! 와스 원하! 와코무니 프로라! 와무라! 원은 오바스요! 웬이 파훈이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쿠니니 아미냐! 톡파워!
1: 오와하네 오베이